0: 너무 다녀오고 맞다.
1: 하긴 오고. 일로 그러네 못 맞다.
0: 오늘 기꺼워서 무서운 게 맞대.
1: 그래서 스피탈에 거기 딸딸은 빠깅아 못 비나 할까?

0: 얀, 이번에는요.
1: 응, 언제 만나?
0: 보가스마이스.
1: 보가스마이스?
0: 어. 뭐, 가안 바보 안 하시니요?
1: 어, 뭐, 가안만. 맥루토 만나 사이시 마마 우기온 아나. 아이, 바라 마코노 나 시야 사킷냐, 데비티스. 아유 마코노 나 니야.
0: 예, 가오. 가오 가마이스.
1: 가온 ko ana oi ang saon na dili pero lami man na
0: oh lami kay nang among bukas mais baya
2: awan ninyo tagaan yan bukas mais kuno siyan yan
3: la mais ra kan ka